0: 저녁에야 삘삘의 바푸뇨게예 삘삘의 바푸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미야오이 너러뇨게예 마스킨드벨싱예 야하이.
1: Dos niñas jóvenes se invitaron en una fiesta. Había una fiesta linda, un camarruco, entonces ellos se invitaron